0: 나시망리 닥나낭니랑 알투베야 가사바이야노 낭니금은세 라키아네랑 어멍자 와랑코 니엔바 에뉴메레이션 포모가 바테 소이카트고 아로 바노바 고알라니랑코 타리랍나 낭오데 앙나 위약보
1: 인디안 일렉션 커미션 준 폴라치 타리코니 줄라이 포룩스쿠 타리코나 스페셜 인텐시브 리비전 니 그탐급바 바코 아바칭아테가 하 굿 레벨 오피셜랑 나시망리 노칸튜나 리앙겐
2: 노칸튜나
1: 오이 노칸튜나 리앙겐바 워멍 나시망리 두플리케트 에뉴메레이션 포모코 가파치나 온겐 아로 군사코 나시망 라키치나 돈바겐 남메 날추아바
2: 아로 미

0: 이송 누리 이바오 나시만 마음 리카고 못 나는 좋아.
1: 앙아노 코 동자우세.
2: 오 자진 나는 좋아 봐. 동자우 봐 미엘로랑한 이노메이션 폼 코 나 이두 바출론 돌 나겐 봐. 아루 코 만랑 기자나 듣배대 워만 상가탐 나 큰코 이바 푸태겐. 아론 아마이바 시 아니랑 동겐 치모 어디 워만 나 콜카 아이 골 팟나 봐 만나겐.
1: 오 이아라 남매 날 주비야데. 인디바 앙아라 야코 바노니 코 탈리라겐.
2: 인든 카나 만고파 보터 헬플라인 넘버 사스쿠보아지로 나 카토 바 보터 헬플라인 앱 코 다운로드 카보 바 보터스 eci.gov.in website on anapanginibo aru unbaksa www.ceomeghalaya.nic.in website on anapanginina mangen
1: nakni khurang nakni punanibo nakni doga cholon ukho gamatnabe yakou yatpa chief electoral officer meghalaya
3: nasimang force film ne gitko knasona matnaha dao nasimang na kamal damal malamal ye film moni Babul Supriyo Sugandha Mishra aro Bela Shendeni Rungpa Ishki Dafli Baje Yagitko Gamatang Skainga.

하지만 자손 딸이 기장코 왔다니 소모요. 에밥손 상만이 릉가빠 앙카산 참이 야깃코 본카미 기나소나 만나하. 아로 예 프로그램나 돈소금만 소모이바 야논 본나하. 다오 졸졸 나 시망 스쿠바 지용 아하온 델리 오니코 왔다 스카그바 힌디코 보랑코 기나소완 박사. 스쿠바 지 미닛 봉아 어 잉글리시코 보랑코 기나소나 만긴. 이안 아카슈와니 투랑.

위아타니 만데라 코만나 크라그파 인디아니 프라임 미니스터 나렌드라 모디 우니 창르 차사 콜라치 스니그파 만키 바트 바기스니 카타코 레뱅파 아고스타니 콜라치 타리코 원 로비버 살니 치사바지오 아송니 만데라나 아간 프라카트겐 압산콘 아츠쿠치 페스카이 아가나 스카파코 졸졸 시망크나 소나만겐 풀사타이 아탐니 쳇바지오 아츠쿠치 페스카이 아가나 스카파코 크나소 타이나만겐 Na Simang Chingni Station ni program rangko re chagani sotpri gitam point gitam sa mita medium wave bahaza ser chagani kolachi gitam kilohertz ro FM re chasa sa points ni megahertz aru news on AIR app gitak na sunaman gen. Yan Akashvani Thura.